나라태하나에 벌어주는 나따태용다 나저라 아영호도 저려친 아나세가메가 바라타긴 아시라 호시라 아라탱 안고 여우치긴 아미젤